0: 맞아, 저 안에 희망이 나기 맞아.
1: 맞아, 희망이 나기 원해 봐.
0: 맞아, 저 안에 희망이 나기 원해 봐. 맞아, 저 안에 희망이 나기 원해 봐.
1: 5 RC, curve 1,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 0 9 1,